0: 가 함께하는 건
1: 서던 지네요. 이거 빼고 요지에 허
0: 아베는 관나
1: 서던 지네요.
2: 哎，你好。
1: 哎，我们要一起搞。好，稍等几年哈，来，我们把那个点位。
0: 好。